0: 빵짱 예미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사파에서 스쿨 스플라이스 빵가 온갖 가밋 서브라이
0: 빵짱 예미촌.
1: 마다모 필리안 임포르테 로컬 끈방한 바가이 석칼로워커
0: 빵짱 예미촌.
1: 바라사 단원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미촌.
1: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가 한 일라바스 부카스 24 horas.
2: 초이 pabakal choy pedri liber choy.
3: Pila ka bilog?
2: Isa lang guro choy ah. Sabo niyo duwa ko mananasakitan mo.
4: This is what Classic FRC is all about.
5: It's a